0: 무리로
1: 추천 기념기 안내 보너스 기념 바이브 신호 제시 돈을 속해 제품검 The Max The Max 순간치 쿠토스부가 갖고 유간다 바트리 미테디 아바코데데 바트리아 두무자지 에리바 데리에스과 에리아 미덴베 지앤자 우레지아반나 유간다 카레 보찰리아 카드웨야 유네 쿠리오 콤피데이로 토웨라비데 디냐 두무자지 아마바티가 두무자지 가상금 하드웨야 선호